0: ka? Meaning, is that right? Do you think so? Now, before we wrap up, let's listen to the clip from the drama one more time.
1: 아,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라 말도 못 해?
2: 어, 하지 마. 네가 내 눈앞에서 얼쩡대면서 말까지 걸면 나는 못 참아. 그러니까 다시 사귀어줄 거 아니면 나한테 말 걸지 마.
1: 저 새끼는 뭐 헤어져도 저렇게 돌직구야.
0: That's it for today. Hope you find the expression useful. Thank you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.